0: 빵빵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0: 오빠 백궁.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.
0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싱 뿐 뭐든 깡갱기갱갱.
0: 아람 뭐 오빠 백궁. 오빠 너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까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저 뜬뚜꼬. 뜬와룽. 너뻐 미니마르끝. 적합 낭기 그레스 뭐든 사 낭기 주잇
0: 백궁 구위 진능이 GRES 디보초 그리스 마야르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QR굿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감방 쩝뻣 란 암만
1: 웰라 Datos titik keris pusaka giten.
0: Dudu bagung.
1: Walah. Gipun. Nek ngeten kulo ngambil artani den. Ajeng kulo ginebus gaden.
0: Ora genah.
2: Pro 4 RRI Semarang. Pro 4 RRI Semarang. Acarane Wab.